0: 내야 이거로 거래로 지어 기지어요 이거 때 프로치지 대네트 프로치지 아 노래라
1: 아 뭔가 아무때 내 프로 에 내 아무때 난데 베리케 아트 소닉 사운드
0: 아 아때 내 기 아 거기 마이 있다 거기 마이 아 아 여기 나 쿨 아 Etaunga tēnei, me pēhea te kōro, hei whakatūwhera pēr, hei whakatūwhera pēr te ara, te huarai, mai te ira tangata ki te ira atua. Nō reira, kore mātou e te tino mōio ki nā te hōhonutanga o tēnei taunga, nō reira ko te porotiti nei. Tēnei te porotiti.